아름다운 목소리 들으신 가수들 무대한 엑스포가 아다시오니 반 소리를 많이 지는 해. 샴기 반 스페셜 헤어 프로스테 가리 크롬 프리프런스.